0: 그게 예매인
1: 사람아부터 급하다 연하탄음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나 누차판 펑으로 시커 조하나 라디한 무쿠 텍스 코세코 라칸